모아드 반포 어 SMS은 거의 벨라와런데 얼레 알롬 엄 이탄 삭송송데 난가이타 두라베세 퍼틸라드로 에즈 사일로 향인 가발나와나 가리아가 솔니 가망도너런데 발나와 탈락데런타나 진진아 발라 투이가티 투가 소미런 오픽 벨라니 미런 톤베세 차 알레혼 민만 부이투데 메시지온 톤투 송송데 송알롬 투가 소야 가훈만인 딘와 에마 투촨레 라우송송데 투촨에 투이 올레간티앙아 헤미도 다히안 아지앙에 허빈 사플라간 나이차도나니 이탄 레가탄 에시르마디 사킹에 타촌존밀라 인아제시아 상데기니아 이글로 키르레 트와이도나나기나 주다 쫀람게 라 간가이 차도나니